리렌 알라 탈라라 모탈라 리렌야 알라 알랑어 콩글르 치레 야 탈라르 글린르 야야 아니 산도 화로 쇼카모 치네 pa urjina pa ma jone rila ya yar jabla rigan zalo yo cho ri kur yar hwa won ka du gila ri ngo ya yar

지금 나한테 전한다 그건 삼보면 오신 거 당이 버터 독보를 가는다 송단이 아주 자 틈무지나는다 그냥 틈선다 정말서 송시 좀더인 하장 같이 그 대동한다다 좋아 근데 전진아 인다 조롱 그 총지가 나온다 나 인만다 책극강에 전에 세지는 데를 욕힘 더 조롱 그 총지의 화음도 잡이 치료 뒤에 관계 종습들 값을 전부 더진 욕힘 뒤뒤 좀 가서 또 그 샘바라 단능 샘부 욕 그 사실의 것다 등 늘어난다 전에 조롱 그 값을 저리라 그건 근데 와도 님도니 뭐 책 콜루가 그러고 저쪽 행가 염지를 친구 친구 콜루기 연극의 개쪽은 너무 그냥 칸데 체가 속뒤 진극 담법 시비 뭐 정터 마르통 더 안득던 토관이 나는 좀 많이 그 세고킴 대등 한다 다 훈조리나 주와 금딘 손이나 인 다 칼로나 만손이나 주 침성스가 가와다와리 동습가 남칸데 송스집 신경리 너저세 거리 침마초가 샘트다리 한다 크리오 견럼로 된정데 데 그게 돈도 돈도 최종다 메케 최종도 사진 목적 버레 나세랑 인딩고 잠데 다타니 종점저 그 첩송 첨순도 상마 첩송 남무세 주란 점저 그 샤르충 안 반고 틈도 시다 등이 화행은 동라 태양창 농콘도 거준데 바츠는 강력사고게 예전에 그 산크나리 때는 공간들간 손이 능이 영어주 아름디 정말 지금 양쪽으로 땅뜸도 없이도 고는도 무게 진힘가 지나만 오주시느라 때는 저 대진가 자주 다사 칼로 남반 손이나 다주 대진가 렌층가 촌들인다 든다 다다오게 진힘도 것도 제군들까 이는 저 도성에 준된 손이나 인 하진가 치게 대통령한테 저도 다스톤한테 저와도 못한다 등이 조처럼 좀 말치 바라 남신들 감클 친구 진가 돈디 서초인 와르금된 손달이 나춘다 연나 섭불 좀 익시나 날그 더큰 거주 찬다 제모서 저거 세고케 대칭의 조진던 마르급금 초스팅의 중대 도르농샤주 디한친이 군조진의 자동등의 수득은 튼답샤주 돈칸대가 남신들 감히게는 진그 천망 좀 동고게 세고케 디한친의 공모리를 쳐주럽던 내일 거버른다가 닐고게 아닌 당이히기 리폰 살소라 름국니와 토르덕덕 동탑게 세고케 딘초 니스 용드르네 인히노 저고 아랑힐라 참빈 가츠로 셴팅 셴팅 히다미다 등 회난 참침등 로아등 다직 셰바 이나 디스라 용드르 인침데 시나 리풍가 나인공니밤 토르덕라 나르긴 종스르 제마라 동색 세고케 딘초 다르코니고지나 인 마총다 사데 뇽던 로주 마멍 마멍상 청카 제와 등 롱제와 마르비 스제빈 다라데 회나 총라라 고르치 총캉 롱닌 캉소세 긍탑지 마르와 등 가딩 이프던 로기나 카탐 저게 버마슬 니터도베 디스중 제 제통다 등 세고케 텐토 스톤디스 남단데 인저도 제노젠게 디토데 존친데 인젠테 제스다 등다 등이 조스케 인저도 랍던 등다 등이 참는데 뭐 뽑아샤고 세고케 텐토 리폰가 니서다 도르성 참부 전부도 샤고 그 가데 차지와 등 로로와 흑샤바 속과 나트 요제 디토다 만브르 등고 그 텐토 탑럼 나 총다 비르다 등이 돈티 관계는 호한국의 힙샤데 지론 신고 송근다 힘 돈도스 동주다 하진가 치가 속대 챙가 좋아 금딘 손이랑 된다라고 속거진 힌데인 도르성 샤주 하진가 같이게 되는 결정을 주고 아름다게 어떤 띵띵 손이나다 응신가 사전 멍제 힘이 쓰이는 독가 님하게 어떤 걸중 대비 힘듦들 여기 오니 단을 듣습니다 하흐른다지 워행가 쟁기오니 대신 뒤든 통감들은 다죠 노트리 마랭다르 긍럭세 군도 못 이렇게 무슨 오신가 대승다게 침제일 능라이나 치르치는 가랑등 더저라 긍서시는 거카 대친구 아름대 쇼 야만 템달신도 세고리 어떤 단어만 되면 지르든디 어론용샤 주인 맙지더고 레이트는 게 상큼하게 대등 산다다 주와 금딘 손이나다 디진의 주다 돈디가와 금득 단점을 대는 것이 쇼군이 크득 제비 치른다는다 대등 산다 주다 능가만인 게 리자 바성단의 중다 등의 주다 승가 남측 대친 게 공성 대통 게 오니 대등 로다 등 디지 그냥 맞아 쓰기 전에 주 공과 야툰 대신 대통 단 너무 공성 당신 게 찬데라 통건 너무 찬데림 대친 거 주 쇼군이 다 그래서 너무 쇼군데 그렇게 다 크득 그런 것이 제비 제도 아도 상의 소소 넘는 데 그만 나가 농권 내 셔츠 남모도 쉐군 너무 찬데림 대친 나도 정말 넘데 그 그람도 참 접송이 잘은 탱글한 걸 거르죠 하진 것 같이 그 이제는 그 상큼하게 되나죠? 되는 게 지금 다 그 카프르크는 이런 것이 골고루가 아무 좀 그런 셈들이 지금 점점 더 어떤 연도가 그 그런 점들 연도 받아와 조만 다 지금 다 단신능이 다 스톤티가 와끔 되는 점들 된적 중에 있던다니 되는 체트 카드로 시작된 이제 녹진 그 체제가 텐텐당 잠이 뭔든 영리 시와임 대동 한다 제 지역 상큼 남아 촌다나 이 되는 게 요새 또 동로가 다든 이런 일라 지금 삼차동 노천도 빈동기 오는 날에 대동 한다 되는 거 단시 끊는데 아주 랑이라 저 하나 속으로 주는 안도 모이나 와르니 나솔인 선타통 카프르 용어를 가서셈 나철인선 타통강가 카프르는 등 특급단학지 특급성은 이르게 섬든 능하라 특급단학지 특급성은 이르게 섬든 특이네

0: 人们称他们今天用韩坑个用证着力机器你和您北京的很多年是以某某节目从地主席牡丹尼兰杰称呢着力机单顿因为罗希人中国等很多年是以这位配属一个证主席习近平等深圳普拉波尼基萨克等国来是为核心特别中国等很多年是以立刻了行程所把整体的他们跟您跟感情汹涌了淑女见这位六十二万我怎么有 中国书记很多年是要说到你们的家庭你就尊敬的他们今天这里是送信的家庭你见咋他们下日了今天没把这政治三万多本跟他动的有中国节目忙请记很多年是有没忙节目的错把等中当时不仅穷心的非得你们离家姐的也是了兄弟姐你们用别离等是不是动啊等也是了兄弟姐你们用别离等是不得等你让是家庭姐陪姐等打着姐了想得了不生的有
1: 무자니단돈 흔드니시아 등 중기 워른 자르세 사모된라 나다 통 중국의 참들 용화제 때 아디아 큰이 견제의 리콩 등 멍멍 와르젠 자 등 냠리 제습도 동지 리와 유바 등 아디아 큰이 제 쇼용제 탑지 쪽

0: 말고 아로 주 유글샤트요
1: 아 다른 데나 좀 금승마한테 아파라니야 년들년께서 좀 들어왔으면 니 다 고모고모 아빠가 마이템에서 좀 드리선 다띵 드크마트 추지어지야 지디좀 좀 하고
0: 최지라는 거 리샤라는 거 최라는 게 산들이
1: 안 계산된 게 시가 추디좀 좀 하고 자고
0: 최지라는 거 리샤라는 거 최산들이
1: 어 늘 좀 듣고 나오는 어 단다랬지 아니 만 듣던 거다 하하 리샤티 사서 말하지 그래 남르기 흥원한 저 길게나 직던 다음에 이제 칼로는 말무 여셔
0: 나고
1: 길게 리샤티 사서 와
0: 리샤티 더니
1: 지다
0: 오사가 아니 안 듣다고
1: 오야
0: 오래 뒤진 듯이 안 되겠지고
1: 오야
0: 스카라 욕하다고 들으셨고
1: 오야
0: 내가 다 니니 야 주느리 오다 소아초
1: 오야 디냐 땡겐 킨드와즈너 노아치 팔라
0: 아차 우춘드 쓴드리 고야 우치 토마가스니시
1: 아 땡니시너야 아빠가 토마치 근데 자던 아마가 토마 마트스 뭐 아치가 토마 상침드기 뭐 아가가 토마 게스자우 쇼모 토마 쇼모 토마 쇼모 토마
0: 아도 도무스 마리
1: 담나면은 젠바 젠바
0: 야, 너네 주심 저거서 알아오지 또
1: 심저거서.
0: 어.
1: 라마 초라 이메비 잠비야나 거즈다. 잠비야나 거즈다.
0: 아, 또 무슨 말이야? 시고자 들어서고. 아, 저 저 건조 회자다.
1: 아, 저 건지.
0: 저 건조 회자다지.
1: 어, 나 인간 인간. 어디 어디 또 만난다 나오겠지. 워쥬 토마나 워쥬 토마나 호치 도치 마이 추카티라 카리다 그모자 도타한테 아 라라 호치 호치 아 라라라 호치 호치 호치
0: 다는 무슨 이탈 합조지 탑지 마름
1: 호치
0: 아돈 조리
1: 나도 도 도도 도 다른도
0: 아차 우천조
2: 어, 도지 가무.
0: 아, 길근.
2: 토코 나서 어차피 가 지금 고기가 지글린 지고.
0: 어이. 아도 아도.
1: 저들에
0: 길근 그 새끼가 토코 나고라 지금 그 지글린 지시.
1: 지금 아, 나 담만 듣고 된다. 아, 너 토코 좀 가니 이 턱 잘리 죽었어.
0: 든다서 나 지금 마치게.
1: 마치게 지금 만 토코 좀 가니 나 샷컷.
0: 들어서 가라 지금 마치게
1: 마치크스 요는 말
0: 야랄롱
1: 길근자
2: 야쏘 야라쪽쪽 대란질인 거 정말 되게 죽어
1: 잠이 독다리 길근자 지키고 통하려면 다는 잠이 독다리
2: 아도 마르마야라로 지키고 지고
1: 오야 길근 야 다 도움을다 냥스가 자신 됨고 지르고 아프도리 아하 아브도 아하 아도 에다 아도라 아도라 아도라 단장 아무식 아무식지 단장 아무식 아집지 독수치도 꺼나 라라라 집지 왜 아 아집지 독수치는지
0: 아마 쇼스그리
1: 아마 집지 그냥 어디 떨자그지 걸면 지르면 걸면 샤르면 드기덕 어로틀라는 더진지고 샤로 니아로 만딩오스메르 기록은 찬득 스타로 뜨로 파가라 제로 니신도는 데스가 다요네 기요네 난디나 담만드클 딱딱 담만드클 담만드클
0: 기르금 지사손
1: 어, 기름기름 니야 지사송 니야 지사송아
2: 어, 지사송이
0: 지사송아, 기름
2: 어, 지사송아, 자가 정의 놓고 너니 때린 걸 지사가 말사가 내 집들 지키도고
0: 오야
1: 아로, 저 시절이만 되어버려 왜 같은 걸 지겼어
0: 짜기야
1: 짜기야나
0: 어
1: 시골 맘 지금 영도 지금 또 지우지
0: 아, 맘 지금 영도 지금 이렇게
1: 너 지금 대중 알맘 지금 영도 방송
0: 아, 니 졸맨은 비자마지 알맨은 그중우스 그지야야
1: Я ты не хочешь смотреть на ору, ты сакунты, чё хочу на мекэна.
0: Ёк, я ты, мару аж чё.

0: 차와 차와 카와 과와 장구 회청 오근데
1: 야 디나다 치송 야 디나다 치스트가 디나다 치아트 그드가도 드레나스
0: 아 마리에 또가가 드건데스 드드리에
1: 아 나게모는 그 요게는 진짜 야셔
2: 나고 쳐드려도
1: 개가 진짜 강구 지코시기네레
2: 지코치크라 까마먹치크 Sokong chikara namjir mag chika. Gergen chikara trimjir mag chika. Lorik chikini ma tsaka chonda chokti nara rika yukwaz gokara. Chu yagshuga makular dukshuga kusikada chutasuga jindrin tombozg malo nari. Recha terong chuk shargazg babka. Jikukhtaga rangam nyang sauzu tijokka. Ngoma ngarko go.
1: Gerg ngayab shargazg go nari.
2: Leyo, ma satang na te jakayo nari. Ya, tasunga lochuk jamba nyamgi lochunga khiriki tiki go.
1: Oye, gaga. Sobchukka, rjishukhtangi shichyo maru mabchaya, sobchunga khirichi.
3: Shage, shage, loto ado ngomi ngarwari.
4: Chubu chong chong, nga la anawa yordang, ngi che la ngomtsir chewi shtamji lalang.
5: Chubu chong chong, nga la simba yordang, ngi che rung yehun chubi zerir chalang.
4: nga chu nyam de na chung si bi er ga chal den ju
6: hire ge gar chu jin zha wei gar kong
0: lo ri ge lo shi ge li ni ri gar kong
6: hire jo de mo zu yi ga chu
0: lo shi jo zhe chung zha wei gar kong
6: na chung lo ren dan xie er bi gar kong zhu bo chung chung cu da da qi cu na chung si bi er ga chal lian chen jo er ge bi gar kong ge chan bi shi dang
7: 那其實是從某的阿羅哥傑森站。亞那從傑特措的那達泰英阿措的人格,這個比卡空的參巴從的那學就也。 레테르그 르비 카르콩게 참바 청운다그나 통헌마그 나총시베르가츠 타송린승그 르비 카르콩게 지탈리다당이 저름소소인 자문라 카쇼게 이슬고노게 포시테크 히샤 통운데 주보 총총초 등 주보 총총치 파마남브르 냠줄샤제인

0: 호마 치와 남지 초롱니라 탑수시에나 긍자시에기니나 흐히타 주보 총총치 너스다비에 니칠라 차치 니버드 일란 증기와식는 어른거 겨끈땅 파마라 니칠라 제마 제신드시에제디 하정 갈리치와리 야 되나 디초지근기 영 데른거 나 총시비에르가 쓸 타통린슨 동침다 닌주그란타 린슨드거 좀직바등 돈슨바 노르초등 좀직간크라 하자자키 스타클와 시글로등 시치프타클와 응적 체릉등 순므린친이인 텅지밀린슨은 나초 양치를 차용 다데모시
1: 我是个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的年轻
0: 这次我差不多等了别人去了出啊就是这种事的人来压着等原来曾经的国顺国顺你把等给你罗斯家南巴等参生看起来给你开启不得同意什么卡克和差不多等该中差不多所有你们担心差不多你们同意而不是卡克等该中的差不多等差不多的年纪也送这给你就给你年纪南巴 MP 是应该 卡克等卡中的人通卡马绝里没给吧这卡中将把一那我的那边给你我的比咱们去一个人了你特这次没给了可俺个个跟艾特QQ测抗我给了比咱们去的人你懂你这里这大姐被切这个你这大姐被切这个玩意这个下一了曾经所弄
1: 这是卡布尔这个劲的这个的那劲啊等特个特音错误那样的话年轻坑我是给了年轻的地名里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 젤

0: 높아진 전에 와르대 요카
1: 젠가
0: 단도 먹고 싶고 단든 지금 리트 되기나 지금 쓰는 게 지금 초하게 가슴진 아주 거니 있어 뭔가 사는 게 잡적다 그때 또 뭐마가 어글이 욕상 아 이렇게 그 어그니가 다지 돈진다 지 리게메리즈 되게 지금 맥다 아랑 소소가 다른 거 당적 싶고 맞아 있다 그냥 적금아 그 주준다 이 나라 아랑 그 산지 동들이 이렇게 저도 무슨 욕고 못 되나 다 미녀마가 그 티슈가 디나 쳤구나 우리 삼차 리기오니 템프타 티트마인 브 전지 잠반디나라 이슈가 남카치 보즈기 요니 덤즈리 웨딩지나 땅 적금나 그 주주가 다 흑세냐 시주코니 나바티기리오니 다세냐 다 총은 보는 거 지금 무스크오니 그 냐르기진비 다 지금 디 틴다니 지금 디트란드 적금을 한번 리오노 뭐 적금나 그 주주다 대내자 로리가 약하다다 덤바나 그게 지금 삼촌원이 야라 참 사크메노 책이나 송더니 다치기 너무 좀 거지 다코나 다 잡나 확실한 총은 맞게 연구가 근데 지금 토모만 비게 지금 나왔진 뭐다 이신 그 단데 돈지도 리너 뭐
1: 아제
0: 다 칸르비나 칸르크라 촌톤다 다 칸르 그렇게 에브라단 냐가 리비니 디라카타 쳇라트 총은 보다 비다 Yang cini yang tiga temu niya cong-cong temu ta yang mera niya kien juga nu ta tiga tuha tiga bijeda ta lima rishti tar mo
1: Zhe
0: Rige niya mo na ta ti chongon boga nyesir kar kukan nandi nga siyo Nandi nga siki nyesir kar kunde na ta ti niya ma nga ziki ta ti ayar kar te songi chongon boga dami ti nyesir kar kunde stagun niya ma do kumo
1: Denga
0: Te na ta ti ti tsur 지난 초고 다치가 남신 질도가 되 마가 하르리는 다때 니마 티그런 거지 고스급 지난 초고 다도 못 가르리가
1: 뎅가
0: 그나타 티 카타 지난 초고 티기다 디 리노치고 나스터 지 다니마 지 총이 쓴 차이다 노르든 지 단다 초시한 과연 선 버린 요건에 난 받기 뒤에 너무 된다 지금 총은 보고 쇼피 그냥 가자 치비단 디스카운트 온 거니 다 트랙되기 비단 다시 알아도 버린 요건 난 받더 리스트 리그티죠 아르기죠 다 저거나 그 주주리죠 다 지도 못 들어
1: 제제제 다 그런 게 전기는 자금라가 교주가 저기죠 다 돌진 할까 주는데 정정리고는들라 연 잠바르리고요는
0: 아르 잠바가 큰 와가 큰 거나 컨트롤리고는 다 지 체포만이 많이요 뭐 와 지나다 주 월크와트 스트링 통지진도 좀 쓰죠 Kankaga sikhli ukaata atawu ji wawur ka na tu momo yukmo Kak sikhdali wakirma kama kanzi toki ji dali li no Daa ji ndanjuga di lakan juga ji gukuru da Daa ji lemi kanan dugu ji kshuma gukuru da tumu li nirmo
1: Ri
0: Di lakaga rumu da mochiya ji statangra da ji nolik gukuru Da ji rumu ji zi stabigran zinga tumu li honor
1: Ri ri Tanda jambunda ingina rungi chetajiga songlaq silab jangtani shirkuri yungligo na inrela ta takirta di saqshukura ta tsongmara rungi jig sotara tsonyakka gorungu choni jig ta sartuli iridiginir.
0: Nda janggui na ta chet yongyongni tomo inmar ta rungi tsuskunir ta jambagi ligu nir di nyamyongar ta mga li tani rungi tsortayi ta tigdan li nutar mutsiru. Ta rungi nrukwagin chani uwa rungi tongkongto yo kasi. wa ka gitum to chosta ita ti thonji kala ka zere rung di nyo ta ji mangwa na re tan di shoga ji shi ji ju gum dam bai yon tum sum ta ji mang di mang
1: je je je ti han chi ni thonji chas li go
0: ti han chi ta ta ri so ndo chom ni ta me ke ta so na du tan ka jo ku mo
1: je tan ka la ka ni kar san dro ta chi san dro go yo
0: tan ka la ka ni so na ru ta ru ke skin do jo ka ta ka ta ka ku ma chan jo go no ter mo te chi ji ji chi go Like to create Lori Tini over Ranga Sarkatigas Kendo Kukan.
1: Zhe.
0: The Jangu Jig Machia, Zhe, Machia Dragonata, Dikosti Dragon Tom, Tatjangu, Tarji, Starkosti Machia, the Jangu Lora, the Bakum, Kakonita, so Taraji, that Tashim Shakuno, and Jacky Germo, Katajangu, Anagatum, Tonkonga, Tokunaka, the Moga, the Diri Jestly, Fiana, the Nabai Tigindro.
1: Zhe, Zhe, Zhe. Rini ikur tonzin di rindu sartin yi gudon na tanda chi thomil zon gono wii charchin zina chukwa yana kirga tukwa tsang gono wii chachwik lakani shoksu wu kankan yu kusang
0: shoksu wu ta sarni daga chachi danju dati lakaga ta chu kori gila yi

아메리카 포커스 산지른 탈름 그치 녀헨이나 드바다나 아메리카 신진 탈롱 부근인 데르 카브르 잔저 탈럽시급 단돈 아메리카 등 예멘 그 후세 저치비 남진 렌디 시진요 바던 후세 저치비 아메리카 와른 탐트기 마시버 타바중 요서 탈롱 부고 단디 당거 얼란던 삼저시급 등 대중 그 담실 배뇽요 아메리카 호리크 그치 녀헨이 시아지라 아메리카 마훈거 예멘 그 후세 저치버 홍지가 랑진 그 참부동 마서서 Yemen Yemen go khuse tge chiwa da Yemen go sejung mo khong la jap chi che pi so ta arab je tge sul ta mar za tge da jirwa da shugni jin phanda da mam la nam tge gu ni phan chen la jap gul she jin yo

카터 그 신드부근 렌츠바 안살르그 치니흐닌 단도나 카터 등 아메리키인 렌디 송진 시대 아메리카 등 아일랑게 드림을 하수시에 버근데 동지요슬 케샤지르 아메리키 세중그 호엔그 망위 단도나 아메리카 슈기 드인튼고데 트흐틀은 지그드버 레진요슬 안살르그 아메리키 니그유르베비 카터 그 화암주르 랑트 갑사탄돈 니비 잔쿠릉게나 카터 그 남긴 아메리카 등 아일랑 워삼치르 지리 시에징 오파탄 카터 그 가와치 총터 동으로 반봉 시에징 요세리요 키 드림을 하수시에비 디츠라리무 르그메 케샤지르 나치 아메리키 세중그 혼르그 망위 카니 아메리키 드림팅고 버르

0: 야
1: 응응
0: 야야야
1: 야티나 니크크디무
0: 야디무
1: 야 레토프나 바디나 참드니 어치 냠마치카 라마 미토크 아군 아군 예진 노르레 세르군우가 망란데 센신옹 주길

야 세댕가 년 컨트롤 넘바 다양아치 라마 프모도 마속게 잔주 세세르고누가 세르긴디가 라킬 녀무고토니 대궁가 완농친제 포냐가 타통글엔 쳔데 동침데니 주고 레첸데 쳔가 로마가 좀지글데 땅 체적가 년음데 좀 바긴 레첸데 좀진간 커바 쳔가 자키 땅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 스타클와 아궁트 쳔가 땅 손마렌치나 니긴 땅지 머 나초 티터인젤 다데모

1: 多多加个多呀加加用的没痛的开呀切那开的给你这个孟加要多更紧的下呀切那下我做你这个我叫我妈干活的更痛那说那么切你这个呀当你心中不过个成个个呀多加个有个没长的好了满人那给着做你这个么加那个有个跟长的公公没痛那更疼紧你这个我把我一个玩长的哈给痛那当过 그때다니세그울카오요그미창더스타카린통나담고시니세그자시로요그시창더마우미통나함당가니세그티타르비가창사로안도바차인통나능아시니세그야다니신로부거그르시그그리아스토모시그고만더시조마마르크데미인니세그
0: 우동머하디신부디카차르구치정고리인니세카과샤영그샤디다시콜모마크지니오니세카 야다거자동노자거하크이나지노스마로자거마셔요나지노샤샹노자거워츠타나지노노고침야루마꾼득슬이니세거어영침성거슬이니세거셔는노르슴즘도조영니영터다리차키코야다신로부르나스아요노카니랑와나똥아요노디진터체크라총스모요노
2: 너도다트기지첸부신르베니세거치르든샹거차치니세거차치게르근듬도조먼저르트다비차키코 아르카정데치타주예르
3: 영 톰친이 또실라 나슴시 진랜바세라 야 따따는 남랑 그동 녀흐르크 세몬데니 촐동 곰추고선 보초 예치를 허질은 담비 랑와기 강친은 카와르와 뜰가리 세르게 야크마 버그이선 치게 상타 멘돌물스타게 양라 예스노르크 거르카루 나줄크 아임투고 몬드게 조니란슴시크 양라 고브저르키 니친 남가 도쿠메이 돈트게 예야 미우 지크신노브 타브랑가 소놈 카니 마후다 텐시 샵니 만드르케 데이니 엔터니 위케 범츠고서 마몬드는즈게 셔세제 야 땅이 철니와 지중 통마치도 근치디 세르올라미 나르디 뜨즈게 데셔라미는 닐음 카테 나조이미는 좀당스세 예체가임바 테트거랑이 총조임바 답즈게지리 디마쿠 카나다이 시게차체 카정페디 예케다 마키 소모 히랑아 감드메니 양그 마르미도 이거 위랑아 좀드메 빌라치 중소망이 드즈그스세제 야 당이 철선바 예사히라 철호타 동블이리 클라상블이리 답라금블이리 드브제 오마카루 옌드즐니 청고모 예르거자오 촐리니르거 후마클리 킬야르기 샤와닌 타크르지크 사와브라오 모톤드 예크스테르 야, 다공님 세르즈가 통아 키리라 통무가 뜨즈가 남아야 이자 오마 뜨즈가 공아 체티 예제가 아정정거 헤비가 농에 가년 통성거 쓰이그노 예 통친스니 저고 이리 남친스니 바튼테니 서랑서 통청거 이리 오마 함다 따르그즈위 예 뜨그성즈니 녀가 갸야 쓰그나 시체가 그르주 하마라닌 제가 쓰주 아정인 지리 카틀은 이거라 쓰기 자정은 이거 수지리 예 가니라 쓰그스면 로나 용이 뜨그도이 모이 끄르템리 드그나니 뜨그즈니 녀가 잔든스게 야세제 야 다잔드근 동콩세지 남아잔드그 성사 지그니 그 자롱외 마르트 그 자즈그의 로데반드 옛니니 진우 송크르자 송크르자 그 세모이 흡니 지그 송은그자 송은그자 그 로마인 옛더 자정자 그 자흘인 자동자 그 영흘인 예하하기랑 아르타그 니즈그 자트 송놈뜨니 시즈그 사부랑 안우그 니즈그 자린 통체와 대드네 니세가 야 다자 유므르급 야올라타르난드 투크르 오마젤라 데비시 덩크르삼베 쇼리아이즈게 예자자 마루 쿵군데 드마르 세리 갑진에 요클라니 무세르티미 와자 오마카룬데 송타카르무 쇼리아요 예드그진드니 녀글롱치르 엔티테랑 아징 케간덴 티타다 냥니 지르군졸 세제 야 땅이 아정성아 청든지기 나 청드 동우 산이 따드글이 참을 드비드스 대거르르 성아테라 자즈가 예 감슴지가 양뜨는 양드그뜨니 라마인 그 체르드그 소듬 도그 마트와 특슴니 에울 카마 토르드그 예뜨 사우느 이리 청드 냐드그 성기 가르무 오마르 히즈그 리즘당 제와 떼드니 엔니세가 마리그 뜨그 마라르 히즈그 환냐뜨브 제와 떼드니 엔니세가 예 흔느그 다우 티와리 즈그지그 땅트브 제노 떼드니 엔니세가 야 따뜻하게 야크르유아 청드그 따드그 리크르 살리 파타 이즈그 동글하 청가로 어뜨그즈그 협 초슴 디비 초청 이즈그 예 마잔느그 유아 청드그 따드그 테르글 마리 파타 이즈그 세르그 챔블 세로 어뜨그즈그 야고 마야우 수청 이즈그 예 올 카위 야라 청드그 따드그 닌릉 워미 파타 이즈그 예그 니청 호모 어뜨그즈그 급 야오 그 돈청 이즈그 제가 야 따뜻로야 냐그 로청이 로청 가르무 센저 마린 땅세타 돌크르인 옌더 다야 냐그 다청이 다청 원무 카드가 막공 통우라 섬크르인 옌더 서가 냐그 서청이 서청 라치브트서 만자통아 야라 뜨크르인 주 아정마니 진네 멜가니엔 통마니 렌네 멜 예트가 다다냥니 다지즈게 시세제 야 땅이 아정성아 칸든지기 나 카르그 동으로 잡질 지금 바그 동노로 모니 동수 자랑 지금 모습 옌다양 물럭 테르구 인 테르구 만다스 부나 살랭엥긴 이트와 테르그 만다 남스미쇼 야 다살리그 가와라랑 뜨니르 자와 터그르니트 카루 롱게 쩐다데 옌옌드그 캄바센 구트 트그므라 예르둥 지금 모니 성호모 카와와암다르 르르그 아티간 그트 헤브르는 지금 지금 모니 수정로 냐르미스군다데 옛날에 무슨 뭐그 고소를 원년 지금 소라인 하마다 부카트 나킬냐라 마리에데너티 도나마니 너게도 세제 야 다챔츠고 쟁구 롱그 카인세그 이거진 쟁구 고그 카인세그 톤드가 쟁구 르그 카인세그 옛날에 영그르 칸데 질은도 마세그 샴나 최종 선드가 세그 등난도 영우로나 세그 야 따뜻한 이세르그 고문드니 톱덩 쟁그 시카인 세그 시그자와 다시 돈드문드 데랑 먹고 화디인 세그 예속한 우리 생활드 데랑 고마야지인 세그 야 따뜻한 칸슴산 우정 집 따뜻한 타무 지그 칸나치나 돈나 우정으로 무싱크로니 예방들로 왕카강나 우라강카그 왕들로 숨멜롱 따르그 좀다우 시그 멜롱 찬드그지 예 따르크르요아 텐다우 운동르 거치 고무 안데 사르구르 소과 양다우 송라 통크르 소고 중트가 옌데 동트고 아미 인도지 옌데 트가 청거 쇼랴 인트가 따다가니 따지즈게 시세제 야 따진게 개와 쪼빌지 나름 바젠즈게 셰고노 템바젠즈게 스고노 옌데 샤파니게 따르그라 카와젠게 시글니 인노르타니 ертам кариньяга гуцэги ластергиньяга гусири стариндгэ стири лгэрэндгэр галиндгэ юнганьян цонзон гэрэваин сэджэ 야, 다 장구 하그 철근 소양 샹우 쪼그 짜키고 짜클릇 그 그런 점 이거 좋담 거리 뭐그 짜키고 예 장구 마르 개 이거 좋을 때르근 좀 그 짜키고 짜키 짜키 짜키고
2: 야 공그 드라싱 아트가 주브제 와그 저 셰파 치가 등이 달리니 카트그 르르스다 자칭근 초모지다 너스고 좀비 다브지스 시라 주니 아주 카트근 덥질한데가 먼트트 드라싱 아트가 적선 반데 카트근 아단드인 주일 야드나 카르마치타 고가 야안더지 카샨듬 기르근 암바그 군근 드라싱 바 카르마테토 어거당 정청 옥섬니 찌그 어거당 정청 옥섬르거 찌그 어거당 정청 옥섬르거 가니 어거당 정청 옥섬르거 찌그 어거당 정청 가니 르거 찌그 디능니 치임 토이르카 정 어거당 정청 옥섬르거 찌그라 치 아메리카 정 어거당 정청 가니 르거 찌그르지그 지금 티 토크르 어거당 정청 옥섬든 찌그레
4: 드르직 샹듬 기르근 남바당 드라식 바남바타 모알란 진칸상 나는 손음 랭크니 톰비 랭식 언뜩 적선 바 랭식 바 포모 르마이나 데랑이 체적가 냐는 더 샤빵 느낌 초반 비진 반다나 우르 소진 아니엔튼 거 샤피 초크 우그마 우리 송고 누가 샤빠즈긴 체적가 튼든 당 삼브르몬
3: 야 따데랑 거니 마장 오르카마장 오차시위니 마튼드피니 마펜숨츠피 카르마데랑 좀이 티츠니 역카르상 거니 마로역 티상 거니 마차시킨 좀 거니 마인 마단 좀 거니 마 사나 답도 콘토그니 마니 나 삼비 톤드그니 마워지 밤크르츠그니 마광크르 화위 장그니 마워진 소몬치그니 만소야 메톤톤그니 마 라지레완드그니 마랑진 니가르가그니 만다랑이 올라셔퍼랑거소송 이르트템드리 요카괴능이닝거 타르와르지니 조치그샤나 마잔그다시 터고니 자자나그치 콘조와라신드그 자마르타와르갑지체 마이리초 예브진 노르르송아신드그 잔그소거르카와나 장스그 자트그라모 제거호로자즈 Мэрджи сонзэн гамбоцэн мо ири джавдам тэнби уга чонда ни джини сэка. Я, та тэра утра синьин тунгэ ни мандала армэн гонгэх ся юга тангэра гэ гэрзэн бэккэр чэка на чимтэ зи нангал дэгжэн рэн нига лантэн зумгэ. Чин зум сэм зум пи ни мандала ча ижа тина ижа яка ижа ни ма канда рэла юнжа тина юнжа яка юнжа дава цинда рэла чумба тина чумба яка на чумба зо карцэг канда рэла. Я та сагзы серчедан таңа сагыр сымзым тапкан зыкка сагыр сымзым тапкыртаңнан карзан кармошуктыгы йоккан карзан кармошуктыгынан амдыржа зигы омадыкы дыкани маудын чисе йоккан шамни манзыр демсе йоккан томбу лагым чока енисек цамбу мьёган торка енисек нян бу лагын денка енисек нём чо вилинарка енисек теран томун чока енисерка Я, тандам чопи кави тилавам нангамдун азан жагаман чинни дырцог чомбаян чинни маша цуққы кажибни Зыгчили де меяра нанган го царкыр таржамаран пылалык чынзын ямо томби нангар кар омом чопа нагсымым пиясирже я танчыл омма хунчыл омма хунчыл омма хун эгин чурчин чолар гонгын чол я го аргын жай кырнаны локун ванман жоним чол я локот писан кым нер дипсин багмадон ман чол я варна чынчи потрани маро чынчи жаом чол я саго да и потрани лардын сигнарын чын чол я чурчин чолар чилан чол я Энгерчила амни утгсэн чөл янд дэр тэгэр тэмчин чөл я дэр конкр чөлийн чөл я ир содин тон бом чөл я юр тасин жонин чөл я энгэв нам цо тэгэр жан мом чөл ян цон я махан дэ гван чөл я чөг чим чөл даран дам чөл я ран ла хурдын нам он дэр ах чим чөл гони сери шакэм чөл ма я тангин чөтэн дра мазг хан уужиг ни го ан гун драг азан нам баркэр жилэн богдан авжиг атг чөг чин го потаз гова энг дэрц сима сах чигтэ нар сон гэн ра мон самзг шого анян дар нон наган ах чин юнда Эн андар цог чөмбөр кэцвэ яла маш сангэ цэгцвэ яла чэки азан санга цэгсэмшэ ясэрдэ я тагэш пага пока хэтаран дорг тави шанам чонан алуб жиг лотом го сэк тэнкэр го пи нам бочон на шхсон талав жан го сэк тэран чөмбө чава юнах там кэрир ка чаша го ни сэрк я та тэр андар цог чөмбан жиг чэгэн ашэк кэ шэмоня чон го там цэгсэм дэ кэ ням ням мэк кэм та на шэк кэ карчи мэк кэра Энэ хараа кикава ви мараш ми цогцэг энэ дэрцэг чөмбэрэси итэрэн омо өрийн дах чигсэнгөө нисэрка яа тачр өкөө мо өрийзи тандар тарара чүкэмэ тэмнэзгөө нисэкэм зо чонкэр кигэ мөхүнэзгөө нисэрк таркар кэрчөпкэ мэзэн нэзгөө нисэк энэ дөр чин зэгэр гоонив шигнаар чун зэгэр чигсэм дааны чачин зэгэ канив шигнаа чачун зэгэ самбаняны зан огсэ мазожи юуни лон огсэ макунжи юуни маш кэнав гожи юуна зэгэргөө нисэркэра ए तवर नरका तिरबख सर्विस ओन याव जरी तंबी छिग यन याव जरी वलर चदग ससिला माम चोंग इचम गुन लामी न्यर जे कनाग जगी ससों तो मु कांचन वला दुगी कांचन ओमी ससों नख तरीरी तिचन चंदन ओका सरचली जगरन चंग सेंग जाचा जिंकुली जग
4: Ani azang mama tsunzi izga ni tsak tsak tsong mani tsak li izga ni ngatara nam sam jirwa yong na wak wak ma wari chadar nara hui tira tsun ba idali. E long tara chan tsun idali, mang azga nyong nyong idali, nyong nyong zga dama idali. E tatirang ogu azang sanggap sam tsul tara, nyan tsang sang anzum tsul tara, ma shi sanggari war tara.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채난바 대모이나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지나 총무 우르크 롱칭거 원도기 감성거 나총시 죽소체때 고득시비 디줄카르마 앞지랑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체리 특거 죽고 보호자님이 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공성거 와르근데 등등이다더니 나초 더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능아시유 나리와인 아리드나 두고 총총 청마그라 히슬다르 단지나 다 야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친 단이 인지나 가초가 인지나 제튼 디친 단디 톤라요카 디당나 영 디친디 다우즈가 차초 인지나 영 공성스게즈 요크 디친거 두고 총총 청마그 차르진자 텐요 아리드나 두고 총총 청마그 다 담출 디친나 초코 제튼 디친나 초코 강터 공성디능아 다 도유크 리카리리 영나 도이크 샹그 끊어없이 디 한친인이나 영 조구 총총 성마그 아 랑거 파사 파일라송 파마 등 산더 랑거 파사 파이크 히샤 망아즈 정주 디 한친인이나 영 디 인터스타 마탐노그 삽시 회차 능 기스 시비 로카 등 참노그 잠릉거 시중 저진 허리중 저진 영나 차리 히샤 등 데비 회차 망아즈 로주 나 영시 같이 그리 아리 드나 두고 총총 청마그 나와 돌라뉴인자 디랑영 나총시비가 틀림 생가능아 두고 총총치 로카등 참니 아르히트 페조 주의 탐노그 아르히틀 망아즈 체타고르시요 아리 드나 리리진 모트 마시비 양은데 나총시비가 측근 로르타라 두고 총총 청마영 러시즈기 냠주이나 참오레 아리 드나치 러시럭 서와냠춘 마시비 야르문데 림츤 원마그 투크 러실티 영히르 중와즈기나 쳔모레 롱우나 요누그 쪼코 총총 참마그 포자르짐 등 산데 차르식은 돈주이야 아리 긍르지 등나 흔터 기프르처츠 영 테바 멍데 사퍼샤 시미 테퍼 판바점 짐바이 증 칼라판 세고는데라 아리엔드 다니 부자르김글 인스 홈마그 초니 냠취누 럭슬른데 땅릴 다땅잉 럭슬른데 땅 찬자누 럭슬럭 사르와즈잉 시초 무흐탈라 두고총총 참마게 나요크 아리 두고총총 망아즈크 사샤 럭슬 파처르 로종이 차리다니 두모 두고총총 영시 망제르 영 롱나 메누 두고총총 참마게 십드뉴인자 부자르김글 쩐소히체테 영치르 탕싱 돈주이야 아리 긍르지 땅나 아리파 능퍼챙사 친더 키퍼 마지르징 스티와 셈르 줄와이 누르라랑니 렌땅 총스 영나 림반자지 아터 크게 리치르라 아리 땅나 흔더 기브르지르시잉 티파 멍더스퍼샤 셈이 티퍼 판바점 젬바 이징 칼라판스 강터 조고 총총 상마그 총디니위리 랑게 히샤징 홈니르그 린데인제나 쫌바그 지기주다 시가 친는 거 돈체인 리테랑 글럭실킨 지타나 테랑잉 포자르김그 사샤럭시케 토니 브자그능니 사이 제케능니 데미다팅이 럭실럭사르와즈기 체테 고르시요 리 쪼코총총 상마가 나와 돌아뉴고 윤든 근주 지우텐 잉나 탐을 죽바디 원바 체이 강와 암 잉나 똥퍼르 크와라스 조고총총성마고뇽지 가우치란 난땡그차타 보자르짐그 다롱탕식 논주이야 윤든 겐주 지우땐 영나 타멀른 룩바디 원바 체이 경와암 영나 똥뿌르 크루와타 아리 디릉글럭신 댕기나 영 조고총총성마그 나르집가 롱아 마르카라 냠비 워카질이 짬비 노라냐르중아 리와인 디 한친 인기나 영 조고총총성마그 체흥 단지

나초코 사스차 럭실이나 초코 아 카치 파리 라샤이나 초코 아 단지나 공통 담비 루미증 그 라샤이나 초코 라샤 망아 즈긴지나 얼론 진주다 시 개치나 나칭 이월트 다른 거 그와 사지시카와 아 단지나 럭실자 단지 망아 즈 얼로츠르시주 다양 시 개치나고 야냐니비 두구총총소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능아 찬총스가 흑슴도 모즈 치트고 리시요 두구총총성마가 영어랑은가 가미히다드 찬총을 이리그나시기 용어리와인 다나 찬총 동무인지나 조기 딩지리인 조기 딩지르그능아영 나총지마 도르지 초글롱노그 시라 아양스 소브자세고논다라 아남키도 루미랑위 시라 냥가 시틱세고논다니가 제트고 리시요 다나 두구총총성마가영 냠비쇼르데 예쿠즈급 정중아리와이 찬총니와 티바 가시키능아 아나스틈즈그라 시종즈 가르총즈 늑선부 제트고 리시요 아 딱다 마르지긴 존텅 요니 아나스틈라 시동 가르총아 년조가노 그 두구총총성마가영 갑트고티 아나트가동아 십데 뉴엔자 데릉게 티바 가시나 고드요노가 아나스틈라 시종 가르총 선보영 시 요과드드링고 지기티 참바르기 비스카르콩가 나가 나충시피 데이텅브진힝 오스투크토니 아주 샹크라 공안이가 냠게 삼마니누가 소비 진시즈가 통통즈 최종 오스투치이 디한치니 인지나 시흑쯤 제로 영나 시흑쯤 저조가 누구 저거 총총 삼아 먹이 됐더니 강진 나충 츠퍼르가 땅아 고로누가 시흑쯤 아미 시와시 고노데 쳇고르시요 지기터 조티츠근 당송나 저거 총총 삼아 리샤게 쳇데 케츠가니노 모즈 시투이야 아리 다나 조코 총총 성마게 자 이구스 히라 통디나 총시비가 치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가 나시가 대랑 쳇고 리고노가 실르 냠문데니가 아치 냠스 진용 유엘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지 조기 등질 그 걸음질이다 등이 아 조금 총총 노르지 초글은 누가 실어 가양슬 소브즈 세고 누가 실어 년문디 년당나라 조금 총총 참마게 예고스게 정아 탑타 아리 대한친이 영 조금 총총 참마고 제문이는 그노 네월더 가양슬 소브즈 건강이니나 너 예고스 희주 대한친인지나영 조금 총총 참마 가양슬 소브즈가 도고이나리 총디니블이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세롱 따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므 차치 아니서도 얼고승 차치 조그르솜
0: 야 따롭지 주소너레 조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따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송
3: 어종다회 아피 흑진노르인
4: 흑흡샤빠 버위 덴차인
5: 대예더 워딩 간자인
4: 정보 청청토

카터가 신들북은 렌츠바 안살르가 치니흐닌 단도나 카터 등 아메리키인 렌디 송진 시대 아메리카 등 아일랑가 드림을 하수시에 버근데 동지요슬 케샤지르 아메리키 세종가 호엔르가 망위 단도나 아메리카 슈기 드린튼고데 트흐틀은 지그르버 레진요슬 안살르가 아메리키 니그유르베비 카터가 화암주르 랑트 갑사탄돈 니비 잔쿠릉게나 카터가 남긴 아메리카 등 아일랑 워삼치르 지리 시에진 오빠던 카터가 가와지 총터 동으로 만봉 시에진 요세리요 키 드림을 하수시에비 디츠라리무 르그메 케샤지르 나체 아메리키 세종가 혼르가 망위 카니 아메리키 드림팅고버 레와 시에진 오빠던 탐트그데인 지그들비 타그스 지저 초시브시에버자 레와 시에진 오빠 티오세르 안살르그탄돈 타그츠 지즈 긍인 영 사크크 단즈글란 간송시에게 바마슬 제치 신수지 홀무츠 총그등 지비 탑진 초콩란 간송시에비 탈 드몽가 다슬은 종버 겐더 동게스 키탄돈 만든 총그랑 멍그르 사클은 트스지 흑진 테비오스

0: ཁེ རྒྱལ ཡོངས སུ ཅིག ཡོན དེབ진 ཤང་གང གི ཅི ཚོ ལེ རི སོ སིན ཐིམ སོ ཅང ཅེ མ ཤར ལེ ཀྲུང ཡང གི འདྲེ ལ དེ ཁག དང ཝེ ཅི ལ སა ཅིན འདྲེ ཤང ཅན རང ཅུང ཝ ཅུང དང ཐ ཏོ ཅུང ཅེ ཤང གང གི ལེ རི སོ སིན མ ན དང ལེ ཁུང དང ཚོ པ ཅེ དང དེབ진 ནར ཁ ཤབ ཏུང ཅན ཧ ཚོ ཞིག ག པ ཅེ ཅོ པེ ཉང ན ལོང ཅན དང ཉང ན ཅེ ཡིག ཅང
1: ཉེས ཡོད ཡོད ཉེ་རིག་རིག་ནི་ཅ་ཚོ་ཅ་ཤོག་སེ་ཞེ་ཅིན་ཡོ་བི་ཚན་ཅིག་ཅན་འཇོ་ནི་ལ་ཁུན་ཡམ་ནི་ཅ་མང་ཅ་ཚན་རིག་རིག་ནི་ཅ་ཤང་ཚལ་ཐོ་རེ་ཏོང་ཨ་དང་འཛམ་ལང་ཧ་ཡུན་ཅིན་གོ་ལག་ཏེར་ཤེ་ནི་རྒྱལ་ཁབ་སོ་སེ་ཚན་རིག་ཆབ་དེ་ཅན་ནི་པ་ནི་དེན་ངང་ཅེ་རེ་ཏོང་རེ་ཁབ་ཏོང་ཨ་ཚན་ཚལ་ཅེ་ཅུང་མ་ལག་ཐིཚང་ཏ་ཏོང་
0: 세 비천 토인 베기 등 로자즈니 롱오 등친 코르비 초친데 총은 게 로친은 과신 로케네디 총은 상친의 당의 수제존 바 리치판 총들 시바 마슬 담셜 상친 망친의 연례율 한 큰거 주린존 바 르통德 등 상친 스종거 신정존 바 양志文 상친 스这个 주시존 바 왕신지 초친라시 베이징의 게이 로친지 로주 등 중국 제초 자력랑거 연시 유지홍거 희책벌 초친대 자블릉거 야리초릉고잠 총은 게이 로친거 로지 조든 현시패상 로주긴 티첩 등 게르긴긴 티첩이 하지스 담셜 초친 등 다동 자력 심지게 점진 점튼 시바 마슬 첸케바 단시시대 제둔 현시벌 상친 등의 수지 우효준 당 신장 노동촌거 너그줄다 리치판거 상친 등 당 상친 세종거 잡시대 로자즈그니 롱우 등진 코로르 조슴 콜리윙아 댐드 시바 당 게르브 리조와 용당 리텔 등 린치르 아수시비 롬튼 간바 야치 로브주고 용라 세위 참저시니 디너랑 보르 로자 당 총은거 로스인 페이지라 도크르 당 야큐르시비 제초게 리르크라 라가스무 남득 과진시 계단돈 롱오 등치여랑 로브자이 통타 와슴드 메일질 등 카슈 직당 디르브 등 냠줄 총은 등 냠줄 지시대 강중 도르근드 끈츠기칸 로브시신 살르브르미니 등게체드 머중와 등 야크브제체드 조에머중위 담자르드르시대 도르근게 지스마랍다 경칸 플레슝 로브슬 소르중시바 등 로수 다르샹 조에머 소중시비 아름진 총훈자 망지 로시그네 땅 토르긍 조에머 소중시비 드니 세저위 머르사케제 찬루브 사투근 토스르제르샤 총훈제 환주르제 총베지 땅 사그버드 로시리 또는 공플제버 시지 라메즈요 리치판게 난지단돈 롱인 장구 종합이 될급는 총훈 땅 제운냠데 저토그랑 알게 땅을 잡는 저스이 차니 원지르시비 난극게 될급 인상 비츤 토위 로수 땅 찬질 조민 더그츠르지 일학던쿠 리얼 호티 호드브제 간트 단송시니 로수의 상친의 도브든 즉튼시비 동충 아무시게라 홍길은 돈득제 고급 담진시데 게일리톤 소우 인칠메이버 라그플시바 땅 아르긴 찬나 드기젠 참마체퍼 라그디르셰바 카틀로 룩튜르케 냠리 사플셰바 쇼디랑젠당 캐치단바 쳇튼토위 게일 호브친은 바비 인즈게튼제기 레오르자치 게르게남기 로수위 냥투 다르플등니 근취지 머저 중화등 근취지 로브드브셰바 근취지 로틀시데 야치게 제와등 야투비견등바 야크블라 샴드그시위 로수데 로수 로틀게 제름 용서 캬퍼시니 로만 자르롱 등은 조임을 제르위 람툰바시기 리오르 호중남지 호중게 냥투부 다르플등니 르기찬제 망저 담브르 동화등 정진게 상츠른 토른득 동화 야크브제 제심 셈라장니 종기르게 다르브젠 근들 동위 소르문 르글은 조르 랑츠위에 지글은 조기 상친 등하다 상친 세종거 남양 지르와메이퍼 로브지 제지른 페이지라 잡주르시니 게르근 로브시 비슨 토빈 페이지라 간송스탄 부은 돈틀샤지인다 로슴 지금 팅거 토르근 게르근 로브시 비슨 토빈 페이지저 레어 사르완저 람득 세제인 상친 타토그 데크당 종치르당 클 우종소시 세종당 케리 리돈 리쿵근 간크로

0: Ya, tupo demo.
1: Ah, demo, thank you, da, demo.
0: Demo, demo.
1: Ano, ano, ni si dungi na kundi na, da. Ya, tatsang tewa, da wuchu, wuchu senda. Ah, tome, ya, shukin chunga. Da, shukin ni kunu, senda mazi yu kumu.
0: Ari.
1: Di tar kanchi na, di ya, di yukin chila. Ah, lakshi chukin, di maa Da wuchu.
0: Rinzin Tata, Nigel, and Mazi,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Lamas, Rinzin Tata, 가능한다고 놀지가 일 남은 거.
1: 야, 그나 망나는 게 상관이 그 고두나 그는 게 상관이 안 돼.
0: 아? 왜?
1: 어,
0: 그 그 지코자 저 날 통하게야. 왜?
1: 왜?
0: 다르뜩 말하기야 다르뜩 잘하셨다 아래고 다 군이 수 민흑을 뚝불러자 그래서는 시달이 리와셨다 리와를 고타 되나 글렀던 이 시자 등학급 지민에서는 고르길라 야단의 와크민딩 아싱 알진데 영은 양큰 뚝보지 않으시게 가불는 이래지길 이 앞은다 리모
1: 오 고쳐봐 리모
0: 리모 리모
1: 린처 이민나가 환군 직전도 덥이다 디모몽아드가 조끼 등질되는 동련소 주는 거 렁굴 앞뒤 총총세 근데 동련 뜯은 거 나와 그
0: 양이 흑수 짜고 다 덩마가 동련 좀
1: 아니 덩마가 동련 대체 없냐 몽아드가 동련 되려나
0: 리타 등이 정득 무시인 흑수 짜던 거다 주셔라
1: 어 도마 찍나 그님 도망 마루 통적나 마치긴 손으로 자청리 되네 동네에 가서 어떤 이가 챔맥거
0: 원래 다더냐 원칙그 동네 너무 당에 있었다 하다가 그다 고드기 특나 고드기 라던 일마트는 이 주사실라
1: 야 같은 게
0: 야 디모
1: 디모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저 데모 데모
1: 오
0: 저리 와서 줄라 응
1: 슈근데 쳐드려
0: 오 슈근데 돈은 그래 나와 도리라 라마 다시 로마니글랑 비 다시 남카세네 돈은 그래
1: 텐타시 초라 텐도마라 작동하지 저 덕지 스페니
0: 과든지
1: 팀토 리아드가 각 세르친 수세는 볼라 티 동 고탕 카르통 고 깨진진데
0: 어리리리리
1: 어 딱히 막탕
0: 야 갑지미레스나 고르글라고
1: 야
0: 디모
1: 야 디모

0: 야 저거 나 봤잖아 샴니 고브디고 누군 삼디 너티 너와 도리라 마타시 도마니 글랑 비타시 남카세네 동는 지인 드나와 꿈 대응 레슨 타 똥 칸데 냥 칸도 부즈 가버튼 동아지 토본 너가 가버네 레슨 야 저거 디모 오데모 야 저 대응 글 레슨 디나시 달리 레와스 샤티요
1: 俺们的人生的人民呢，广州跑不动嘛，说广州没多难啊，全部动力。那么跑不动嘛，是可能为动力工人。广州没多难啊，全部。哦，没多难个了的。哦呀哦呀。呀，咱那可是比你是那高的了。呀。呀，对不？
0: Ya tuk nomba tena samdeli nga tsi lawa duri da lama tashi domani ginyam nang chi pi tashi namka sikunu gudong nyamundi nyamundi

야트고남바 데나 샴니 치치키 맘타타 라마 라모츠고랑 위 셀레니다 카툴루스고노 게지냐만달라 산옥스 진데이나 나르진터스카 모미레스나 신킨체 토코스크레와 타르트 아 다리기 레슨디나 코브드기네 옌

0: 추마르 제름 사버터 롱럭숙고 사잔 딘촌이 소나 다 루리진 더 토마가 디스카이 그 디스피라스 관데 지신한 요구노 데이터한테 소나 다 게르긴 다타나 파치르 소마라 단죽는 단다 게르브니가 냠게 단죽는 단다 니가 냠게 다타나 파치르다 아 소수 단죽는 단다 하나스는 무즈그라 치키욕
1: 나리
0: 아레타 다 카영다 타운데 연장한테 아 특실이디 단다 바빠 이디다리 점지 어동 스타주 마스토 다 타크다 칸춘자디다리 샤탕나 촌나즈 마리 단 도르사데리 샤송나 원칠 랑그 시츠도 원바 강슈그 츠득 샤나 스탑 디바탕 타워 아다 사프브란다 그 기칸 다 망부즈 그한가 타크르다 소마그 질라 연든든 조금 맞더니 아튼다다 하진 그 차브 침부즈르 삼크
1: 나리리리 럭서럭서 길긴 고니 길긴 그주 길긴 선진나 담물운이 그 잠근 문디 길긴 그 샤와글이 칸탄데 식즈캅터글 호트셰탄라 타타르급글 호트셰탄다니가 길긴 그때 손에 차퍼 쳔부요니 양 차퍼 쳔부요노 소소긴이 탄나라 지 랑랑긴이 탄나지 자지망아 요니인데 뭐디 길긴다구나 샤코타 호트크셰디 셰탄 그 차퍼티 타타르급글 호트크셰탄라 소관된 손진아 양 지금 제큐 그주 로소데 그거 지금 심지고 아마고 심지기라는데 이 네 달리 그렇게 했다나 하는데 노그 소달 호트셰탄 그 가시 란더리 닝이 텐데 참마금 바바에 그 역티 안치나 다 게드는 손진나 실그 당원 채널이 다 왔다 서퍼드기 추 다 추 원지 사케 난다 롱롱만 쇼 망초는 손진나 당원 측 급갑대 지 참다가 간 손진나의 소수네 시그 당초 따라에 그 메니 다 다크 원진나 영 참다가 간 손진나 시그 샤이 그 마음 와라나 소수네 시그 당초 역기원인 닝이 탈라 허리 바바에 그 요니 너머리 디젠 그 다 게드는 손진나 그 추 참다근데 지금 대화 셌던 거니 탄 ni ta tarkup ke dewa shetang zanan dang kunchi ke dewa shetang zanan dang ta tang gergin tang chamdag war gin dendi ge kondani jachnya kna bazo kapdaz ga tong tong le na
0: are ji ta chir ke sosu ge dir kang dani chamdag ra gergin ta soman de chusun bu da nora sam zum ta wog twi donas chig me na ma chuni de mo ga na bar
1: ya di
0: ta chir tang sosu la kan ra chamdang ge sosu sota ge sosu chen sok ge sosu ji shuk sama kra wog Tendangnata lhobchana nira lhobsu chunga daunar yana chimtsanga nangta na yang lhobsu chunga daunar.
1: Tendangnata
0: chimtsanga nangka chunga nuga lhobsu dara lhobchana nangta lhobsu chunga nuga da zgezi kakaan ranroosh. Da chimtaga mangpo zgib shaychora da ki chang xina mara lhobsu tong xina mara ki yigi xina mara zi da tamo zga kayaar gda wakara da kayaar shuksang zgin kaz. Da chimtsanga lhobsu da da soma yigi tichu da mara. Da thoma gan rondik chosam, thoma chi shirpa chonti nili, chosam gaz ghi chikan zhugu da. Nod gaz ghi yon ju da tata chamdaka li gyugo dondak shi.
1: Denga.
0: Da chamdaka yegi mkhi rongra ra da, ranga shawi nyamnyo wa tila khani da, shayi tan rondik chosam. Shayi te chosam gaz ghi chikan zhugu ju.
1: Denga.
0: Tani da nga gha gacha zga yukwa zgan zhugu ju da, gacha cha chang zgan zhugu ju. Da ndarga da chong shirpa gati ni sugo nubu chashkin zhi.
1: Denga.
0: Tamuzgiri, tanda hachang suuzgiri. Tani lhobchananga tondangna da che guguzina da xisha sobjunda da gergunga lishkari. Tendangna da gergunga lishkandara pama ga lishkatuniga chirtanga kaka gartangna shak.
1: Nari?
0: Da tawar, da chimdaga mambuzga topa kugunur kanginarzina gergunga lishay zhigtangna yoyongna da kongzi yegi mokhiga shayiga lhobjungma yiga sikonuga nangtsaltari.
1: Tar.
0: Tani gergunga shayikonuga chazgirzina da shayirika kongzi lhobchananga nichiglama chigtang hara sona yuni Та чимдык тамагы шайыр кап жайына таңтаңдар. Чыгына тадага капыр жыктаңдар. Та нимдони та. Та кыркык жолум да сукка ди тохнадыр майынды. Майы таңната совкуф. Чыга чыкчаң чаң таң яна совчыга анага шини фшир кори юна я шайыр кыч жолум да тен фидо ну натында да. Тан дому маңаз гонур. Да та чимдыган сонара как кыз гонур. Да гергиндан сонара как кыз гонур. Тар какым да сел гонада чизге гугзина. Gergin dang chandak kan relim da hachang da ga samba gazang zi gijun da da maanthi chashchin di.
1: Nari?
0: Dang gonchil zuin ji na da chandak ra di ndihti gijun da hachang ka nash. Da ra long thang samni da dang na da ashtag randa yo na maara. Da chandang karma goni gin jugun hana sata yo nash. Da vrta maari. Da pachir kanchin ra da manju saa meni tamur shita. Dang na da tsangma gish kanchin ka tsukwa zi tsukwa na di da zi gina ra shikichir ki jab dang na choni. Tamuzgir, dan daga lakani, dan dredam dandu xiiga jibde songoni. Tamuzgir, dintoni da chimdagra, gergin gawara, da chi gawa madu nadali, galwa shungon dan da, 다 판선아지 과도 관계 이달인 거다 송건데

0: 소문 오시기를 원친
1: 소문 오시기를 원친
0: 사랑기를 양주
2: Nyankanamba, Chetsu Demuina, Terana Chersig Nishton Nitrili Dagavici Nishigan, Jarsiga Dajapici Chichi, Wosiga Dajapici Chayenla, Zadavari, Shunitandi Sanjir Yamduli Sinche, Nantanagna Dijishel.
3: Amachumi among La Pandijan.
2: Trology Yi Hundu Nishi Mamang Dreamal Sundi, Jushen Jatanang.
3: Nishton Nitrilun Zamlang Jamangja, Sanju Shang Sillakal Pilton with Sochin Pajin the Tongosam.
2: Tongan the gay lobching gear gin lobsy, pizen to win pigi tan, lobjats guinea, lungo, dinchen gurvi, tsuchendi. Shunin antun la, shifter yarono.
3: Amachin babji jen kum song shubutan, pizza to be pigi in the jacob pigi jet, tabji kachin shigin. Jacob shuja, shijin pinky tandun. Yen rung la jingul tang, dashti di lam babi jaba, charangul don chun lobu sheba. Ramba zin lobber jimni, amachi among la, they still chin tapa shigi. Mungara Machin Jamjitia, Shang Chintang, Rang Chung Jung Sosi, Chilla the Nichu Jijin Chung Shi Hung, Chi Tong Kong Wishu Yok Bushi Di, Shian Kum Jia Game Sindi, Piji Dang, Mung Shiko Game Sinda Jinni, Mung Tula, Macha Song Jubdang, Ji Junger, Jim Jin Yam Jushi. Don Lung Dangwa, Na Dixon Tsu Jinzum, A Macha Jam Tsurum Bowser Nibi, Shandung Dong Yun, the Dixon Zumbi, Diskla Livio. Dixon Chimbo Ririjin Agamdajini, Chumri Jijinio. Then went to Watsa Jinja, Jam Tongshiginla, Dashta Sani Ji, a match Zumber Jungni, Watsa Jinja, Sashung Tong Jibrishiti. Tanyung Tam Tinja, Sorpul Chishi Jubula. A matchy drew at Mung Mimbi, a Dixon Chimbo Sio. When Sishina Dalu Jung Chirunja, Dixon Jet, Twinsel, Duna, a Gurstung Latim Yihang. Twin Tung, a good at Hirumbumji, Tongshir and Nili Gadiri. Amachin Babjil Yunglatina, Amachi Dixonastavi, among Shigatundi, Sorchungshiba Masel, Jamjijas, Hashung La, Chenjan Batang, Zoli Pijilan, the Chushindi. Wenjing Chichindan, Zamachuman. Amachi Tong Kungji, Jayung Sungu Chi, Jerzija, Jachi, Nili Sum Mimul. Wenjing Jayungja, Mumber Jachi Jenitang, a motion of Jachi Jibden Sorchungshini, Jungchir Chenjang and Absilaka, Cheshula, Gansung Shio. Amachin Babji Jetsi Tong Kung Gumbi, Gava Chi Hinder Muni, Jacob Shuja, Shijin Pingi, Nanji Danton. Amachi Tong Kung and Talanda Zamli Mela, Jenkum Zichungshi, but a Cheshul Gihang, Huanjur Piji Tongatang, Samatang, Tsoa Jibarium, Chetang Jatami B, Chi Kotul, Zamel Tong Kung Samarong. Chi Tong Kung de Jermel Chendum Chi Hisazini, Mumburdang, Jongchir, Twenty Piji Ji, Changul Linton Shaggy. Amachi Doji Jia Manja Zasum Jungil, the Jacob Shuja, Shijin Pinga, Nanji Tanton. Junghui Chumdu Lapurusung, Ni Chekong Sor Jungi, Ba Torres Dongatang, Filer Jankum Tunzi, Hanli Mo, Satin Shigi. Amachi Wijija, Sasar Torgung Tang, Amachi Kusu Sakung, Sir Kongi, Sacha Songzan Tang, Bazo Lazi Damsing Yabushi De, Dangrub Jet Chui Chi Shung Li Tang, Chetron Chunga, Tun Li Piji Hichin Tungi. Amachi Jamsurum Babsa, Jacob Shuji, Sani Diki, Amachi, Serisum Langa, Lancer Songju Yabushini. What's a jinja sarpel with Juja, Walhu, Mondun Shigi being Ojuna? Chella deni, Piji don't worry to Homer Chetron Chunga, Sijagi. Shanglina, Machi Chetrutil, Monkey Densang, Chi Sajunzel, Amachi, Chi Chukwitsi, Jachi, Yelaniwari. Amachi Kusu Chenjan Kilna, Rangija, Shang Cheton Kilichi, Jisum Jijihin. Shibder Choting the Lingon Batana, Nitung Jergalunizung, Shang Chetong Kiljan, Jerigton, Silvian Tillingang, Stan Toyar Pilshung Yobatang, Shang Chen Jensil, Lorijan Marchio. Doshoti Hewan di Diablona, Shang Chetong Kilda, and I kill Chenjan, Arigden a Lachin Jabiri. Starship Silence had Sigibjari Niji, Titul Nir Jirung, a gentle maper, Jetung Tweddle Shetingola, Che Devjurje, Jija de Harium. Namshi Tung, Sarja Lancija, Nitzel Tung, Yamjiliji, Lagadushiti, Chu Nakilungum, Gargo Tumer Jabari. Chetron Chung the Pedila, Twinsin Shiba Summon. Chi Tong Kungan, Jermel Chendumji, Machin Jamjitis, Hakilla, a Dorkilashini, a Rigilum Girwatang, Jandam Sarva Tinjio. Sini Twenty Lundi, Sumi Samsel Tunguna, Chesis Tungatin. 원정 간수 친구 냥음 텅데 시니 리저 가친 크지 지지 니틀능 링고치 로르라 자님도 그여 랑숑 쫓을 마무르데니 산이디 지니 돈디 랑케지 샵시 요실라 용첩데 랑숑 롱튼 치그조 르슬제데 시르지 쫓을 마위 과고 쳐버지니 치그조 치 쫄고 제뇽도 동진요 다스탄더 정진 켈리 덴지 알흥 좀니 산인디 롱을 정로데 제용나 샴드가 시위 비르가 지니 서지르니요 살요비의 마치체이 반지 전부 통기나 다룬 총지 지정 역부적이 중국 측은 요총득 원이 마치에 다루층라 마치 마야홍 접지 동시를 찍을라 너그레 요총라간 접숑아 통터 마치 외주 경력 시바 등등이 잠니디 멍축디 초바영 제력스신요 흔한 로영신종도 저리디아 등 지지력 요비 마치에 나중 등위 일구르 종름디 람지디 대와레 찍제요라 Tērngi lōngkā kārā zhōng chōng chōng dē yīla zhōng tānā dēw bī mā chīn rām jī jīn zī zhōng kātā jirni mōng tsōg chā ngā lāk kī jīn kīm yī kūr jī sēr pūr zhōng yō. Lē wār chā yī mā chī jīn lā ngā gmē jāng gāi jī jī jī chē mūr jīn chōng tō mē shā gī. Mā chī nā mā mōng lā dēr chī lā chōng bī dēr chī chā chā wūr njir tāng jī gī lā mā mōng jī tsōr tō bī dēr chī lā tsō bī zhōng nām tā jirni mā yī mā sōng bī ngū gu nī jīn yō.
2: 阿姐，我们前那今年用韩庚个奥运章做了几个体验和你的北京的很多年是以茫茫追梦的兄弟注射木栅尼兰家产能。做了几个单独呢？因为罗启章、中国等很多年是以这位培训一个奖，注射习近平等深圳的普拉博文以及萨克等国老师或者核心代表，中国等很多年是以立刻了行政处罚政绩，他们个认真感兴趣了。说你今这位六十万股子。 中国书记很多尼西亚书等念的，也跟你个孙子跟他进黑吃了这送西呢，也跟你讲咱他们下这个了，进去了没不是，这么这个三万多不是，跟到了东都有。中国也讲我们亲戚很多尼西亚们追梦的初八等，中午他们是不进穷西呢，别的娘的不接的，也是穷了个娘娘别的当时不得当呢，俺们是也跟别的等打的了，想得了不先都有，没这你个单独呢。 很多年时啊，等中国华人早期三木丹啦，俺大同中国人参政用话节的，人家肯定见只有雷孔等某某话节，咱们听娘的，接受的东西另外有八等，人家肯定见使用见他这周边人话，人家是没不得，给人们三万是给他来不得，跟到了东西另外怎样？很多年时，某某专门的村里，中国人往往请等啊，别的一下就是很难的，人家肯定见恰空可个娘的，当时不等着不得，跟到东都有。
3: 杨永蒙亲的今年恩怨谈坑个恩怨中着了这一次你和人别急忙忙从坑前面呢我是这里一件趁娘们这坑个这坑说明这一次第一课等这门子了着了这一单顿哪能我主席习近平给北京的总理阿尔巴尼斯等这次这门能力中国等我是这里一直把别急忙动物他不接见这不动三万呢中国书记我是这里要说动娘们的家肯你见过这里他们个恩怨感情端去了一个不学把等咋腾中接受不得动物恰不是一了顿接等的动物恩怨娘们的家接的中国书用他不接周边这外见他等但能能陪我跟的动的有着了这一单顿张宁接打算怎么办等腾把用他不等没腾把送着你碰娘们的接见穷下接的家肯你等家肯你见没孟接咋为看碰等腾 书记单独，张宁接打算怎么办？等腾把用他不等，没腾把送着。你碰娘们接见穷下接的，人家肯你等家肯你见没孟接，咋为看碰等腾？书记接盘村接这边看碰等，多可是下一个改成了曾祖国些呢？学人跟等错了进来那顿特殊的因此么些个？人家娘们的三分等，最近恰空个娘们来很难呢，人都别记等，真正的还就是说恰空个娘们不接接个。说不说等啊这个呢？一了过了三年，那阵说恰空个别的娘们来了，没得得很难呢。中国等我是这里人，咋他那蒙对家蒙着？ 接受不得东西，说明腾就拉很难呢。俺里正日个聆听结果那是为接种马龙子节跟得东西。着了急也难接单顿。中国人我们亲戚，我是吃了一节趁娘们这坑等娘等把送些的，趁这个利空节人把送些，咋腾中了很难把等。说你接娘们来攀比，加趁一个车单不些不跟得东西。这坑娘们说，说明天数能个腾就是娘们来当时不东西。
4: 着了急，大同中国政府批准了，跟着邓伟，这有了内次，我准能力。中国书记我是吃了说等，娘们我这里等，娘们等过来是为政府辞职了，习近平都有了。
3: 디케이 단둔 등급 5종제와 단릉은 폐진조진 요바 등 약금이라 환주를 요총종 등습시비 전이 반바토율 당디 중국의 잠들 용위 티츠 속비 공문은 사클 먼저바 등 등급 먼저바니 용어 임을 원칭의 정미 5종제 약금이 견제와 단릉은 배부를 제바시진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제가 스지 진충시바 등 중국와르제 잡공소시 베리 냠리라 흔하니 니푼 냠딜 용결 레와시진요 오스트레일리아 대공수미 중국제원망층와르 젠젠디 베리라 흔하니 슈니제 닌일 냠리틀 간송 돈출시엔드율 티니나 지문라시
2: 야급지글라 란드니제 퍼송 시진중 칸당 멍더저비 예지말나 퍼더송위 저축제 시구변칸 中国共产党的里头主部中国某某查普斯的地面存的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该不计划等是 ཡིན་ཅེ་ ཆེ་ཚོལ ཉེ་ཤིག དང ཁར་མ ནབ་དིན དང ཤང་གང ཏར་ཁ་ཤག་ལ གོང་ལུ ཅར་གརི གཤབ དུང་ཅན ཧ ཉུང་ཞེ ཇི་བི་ཁ་སེ ཀྲུང་ཡང གི ཁུང་གི ཉུང་ཞེ ལ ཐེ་ཁར་ ཆེན་བུ ནང་ཤང

0: 야, 리펑 도파 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통제긴
4: 레세든제 쪽불한지 다타체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적 년층

다리 아로양야다 그르바지르글라다리 알앙이어더스팅고디나르글생고든 아로응이스팅고마카라이그르글강아든 아로응이고여르장그르글상아든 하루영 깡까루시가루긴장아든 아로타성가스클글랑아루긴오마라든 아루홍이글르시클레나루글세클르든 아루홍이스티와르마차이그루글자야든 아루홍이라르트르장가루긴롱아든 아로 초르자 차치키 거르기 소라타든 알라양 마그르 터르글랑 아르긴 오마라든 아르홍이 그르세 나데 나르그르세 나든 아르홍이 스티엠 타마디 체너르기 통아든 아르홍이 카츠 예버 마즈응르기 아무든 아로치디체 부르세르고르기

다리 아로양야다 그르바제르글로다리 알한다 여르티 그르갸르둥그르그나가니구 아로홍아샤크도즈가용그르그인로나부인 아로초신조 누나가르그잔즈나르 아론디나가야르낭샤다르그마라낭실 아로낭그실 사즈가르그인바바지인 아로타르둥창사즈가르그캬가지인 알하양마르티그디체나르그이총아니구 아로낭스트가카라즈가용그르그인로나부인 아로초르마와 무디가르그잔즈나르 아로혼디브디야르낭스캬다르그이마라낭실

다리 아르 오양야 다그르가 도르비도도리 아르 호타르궁 소슈구기암 르그르기모나몽이 아르 호양신나카르나브자르비데코니

리지 아다야야 하다고 예주지 탈고 리지 하루 초동 홍어 미고 예이견다고 예능고지 하루 초동 홍어 미고 예이견다이나고지 아로 땅이 흘러가고 예예예 다시 죽은 듯 죽으지 고지 아로

아롱이 초험업질하고 예측슴 뜻하듯이 구지 아로양이 측슴하고 나그타노는지 구지 아단듬 나나탕거고 능모타즈그가 구지 아로초르구잔하고 죽나타모그초 구지

아롱이 콘 하마르 고고 예예 세르 타쿠고 고고지 알라양 사디 차나고 예예 세르 타나응 고고지 아로탕 허세르 고고 예예 싱업 상타 차고 모고지

아로다 흥흥솜 끄르고 예예예동 이따르티게 모니지 아로영스칼 아로예다하저고 예예예시 총탄주도 모나지 아로나타코데고 예예예나가치고 와우비고지

아로가 샤함은 파라고 예예예랑 지금에도 가고지 아다영 샤디롱고 예예예 끄치그르고지 아다영 카츠스마고 예예예 짱그 따르고 버리지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워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워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슴기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슴제니 디초는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5: 소는 워스클가봉친
6: 소문 워스클가봉친
5: 사른게르 냠주
2: 디초는 녀르스마니 디초는 녀르스마 등 가르마 냠니와 디치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e la longchin ki nyan shewi linchina huanda tangchar sung kelchi nyambar kwa zhanchi.
6: Dana Beijing ji tisul wadun yin.
7: Namo gi tuanchin, pege gi lamne nyan zhanshu. Tandilin ge ni sanshin ba ni, zhongya mima guinkyob longchin lekung gi pege chin lam yin.

배 중국 근위 능유 산동기 랑고로 켈레시기 네지지 예 튕기 딘시리 체주 랑고로 갸자 가시 체직부로 샤유 사제 갸준 무 동점 송외 체주 랑고로 튕네 링토 주고로 수준다 지디 랑고로 지주로 능유 서베 랑고로 튕기소 튕네 제다 시부 직도 체유배 아버지가 서구기 체주 랑고로 튕네 기 딘네 케 제식도 교류 켈레기 직접 증리 순바 우저 동기 사괴바라 산에 대가라 튕기다 코르지다 시지젠기 섭슈 차지 주버티 콘즈에 팅아 랑고로 코나 총왈레 랑고로 종지기 섭슈 주 미두 배 간에데 세토바 총데 다지치게기 제주바라 튀구르 시비 치주 랑고로 토담 주시 코든 제톱 제주유 우저 동기 초징네 산에 대게 치주 랑고로 튕내기 멍실되네 뭐라 치게 총래 레게 니중을라 득십시에데 튕제 악수다 렉수 동화다 초현식네 팅아 랑고 시부 치동 코나 치베 제당라 균도 당데 되메 길라의 교조도 냠도 치리 균네 치게기 소라다 치게기 주가 적도 십슈 처지지 그지 제데 산에 대간에 튕기다 산에 대간에 총소 고든 산에 대간에 십슈 룹토바치 응주로 총 여제 주유 치료 고려 균도 침발에 튕베 강에다 전주기 된도 저장기 녹도 길에 시키 개난토 시비 튕기 집에 토도 치게도 직주로 탱이버 집에 남바 눈베 소라니기 남베 토네 간에 가주 치데 치게기 촘르리 유베 타유기 시제만에 개공 댄송 토바마세 던도 퍼시 사바시기 안 뛰유 길에기 법등아 파르제 악도 개난기 소라라 지류 체주로 교르데 개난기 소제 튜뉴 옥돈 체주로 응아르베 그지 토유 길에기 직접 증리 유이저이 니동주글로로 캄보디아의 친디 소르주부인 로디다기 증라 안주 치종 타동야 덴병아 파신유 다룬 안주 추바 제부인은 야제주연 파르시 지주유 정실의 응윤바다 다루다와 당분의 기배파라 랑게기 랑고르 치동 치제 너닝기 퇴송분의 야제십주 십윤의 정중직 파라바다 십슈 요제다 외기 비둠 녹두 훌라 치제제 치동 치제대 정례 니파르유 콜라시뷰 수준 내리기 계급 진보 안 당부 인배 중크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기 딤슈 진보로 된대 콜라시뷰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기 된도로 교류 니동 이슈 쟁아 르다 와숨바라 조시 시진핑키 계지 소종 내리기 튜미다 독재 능급 안주 냠도 점링시뷰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 된부 용와라 송교 제구 대니 점링 변조 균쟁아 공비 용외 긴송 계진 인시 낸드나유 중국 길에기 점링 시부다 사공기 변조나 후당아 쇼비 랑수 공비라 그지 토바마세 전주 누바야 치로 송규라 준다 계급기 튜네 공비다 점링 시부 튜네 지다다 코주 지다 덴부 용과리야 리기 표유 다보 공마라 세라브야다 중국 길에기 냠도 준비 미입 주미소라 샤바체리 주데 응외소 튜네 보르진 치고 초유 태양 유럽기 시균 치베 미입 주미 튜네 치네 통마티 인바시 Serbia 总统 Vučić이 튕기 최고 초배 제거 토 디린 샤바츠르 중외 튕다 장마 안조르 튕인 개진 덴바샤다시 안조 탄다 유럽기 미입 주미 대보르 튕기 치게 니지바테레 교르신유 지주유 다루네송 란게기 미드브징뉴다 제바 유베 튕제 치동레고 공배 유럽 중화다 묘종기 시균야 사미제바라 치루친유 수준기 수준 내리 다르치외 산내식 인백년에 광동汕头以 城西连轮时局的 계지初四时局上街的 子女的蒙西直接了电梯继续启动给吞略者的十倍南国人那么多了 期间几周间期 车顿几特朗局 汕头如月被西军企为被疫的 继续协助各东西求给予 明年的年日的继续决策 同居的家人不怕的土满都亲友 汕头华侨边州人类年内催得亏 土丹无人及主人选吧 操安定期 중국 신의 표도 중에 비입 침부다 중국 지수다 록수다 송지체대 중국 협수대 더블람 현실에 대해 치계도 동토받고 개난기 지수 치계도 그동치바다 록수기진다 덤니슈퍼기 유지주유 둘레지다당 코주지다 종류로 치계도 동마다 접지 랑계기 문둔 락제 냠용다 락링기 중재에 대해 계지 체실의 지교용과 귀대 후다동신유 디로네수 계지 천댄젠기 직조다 계지 록래 오랜기 냠도 계지 체시카 니길하 소바라 랑계기 니지체대 서수 록제다 미입 주미 청시 초소 계지 체시 주시사도 된비 정리시비 튜네 제다다 코주제다 데닝 샤주

0: 도쿄다 사다 튜네 첸덴다 고림 때문에가 공배조바라 첸덴기 대교토비유 수준 수준기 제다 시부치게도 접어 초분이 튜네 교조 념도 치게도 휴배 바르다 대네 사다 튜네기 경감 치게도 휴바라 체다 튜네 치든 집에 바라 종교 계례기 틀람 망보로 된티 치게지 튜네 제다다 고주 제다기 교바 차 담도 동신유 총등비 부장기 록례와 장리기 Mingara zemling bianju panun zhou guwa da zemling shibu nyozong la zhenzu mongbu chai xin yu. Zhonggui qijuo nyozong ki gawa tangdu langde dendo yangzui qe ne zemling shibu bianju panun da tunle zheta tang kuzhu zheta denbu yongwa da dengi rengxin gundu nga nun xin yu qi ju yu.
1: Diga le kong ne biwe ne cu. Jie yu mi mang tu su yun le oyun lian gang ki oyun zhang zhao le ji hi cai ni xiu nin bi jing tu xin du ni xi ki mi mang chun mu chun su ki zhu xi mu zhen ni ta jie chen nao shi. Zhao le ji hi, ni wei lu xie xin, zhong gu ta xin du ni xi ki zhi wei pie qiu sang bu yu ba ta, zhu xi Xi Jinping ta zong tong pu le bu wo war se kui ta ku la shi bu xiu jin dian pie, zhong gu ta xin du ni xi ki le wang jik dun so ba zu yu tie, xi tun ke jin chung tie, cho ni bu zhi wei liu sa ba du yu. 中国小弟,印度尼西亚错的念头,杰克尼布作大给特区尼治了自送学的,杰克尼布在错恰下了,军械没法的重置三百特区的规矩东对于。中国也用密码推索的,印度尼西亚密码纯粹纯粹排起中统色军统堂,别的念来加起的动画,杰克尼布新尼日给念牛别的丁色度动画借给,让所随杰克给控别他,他借了相继提为雷管兄弟于接送于把谁。摩着尼西。
2: 印度尼西亚塔中国话的在处什么学情，俺那呢，他听中国人称之许不久，结合尼布这月这些塔，迷茫话的去在做肉类十多当天，结合尼布就用给特区肉带着话，军械没法的给他们三百十多里边的规矩东军是话语。 印度尼西亚迷茫纯粹纯粹的中国解用迷茫推作塔，别的了兄弟给的结合尼布曲棍看起，俺们的顶十多主角，让地形的学习送去把谁。
0: 第二个来过呢，别别能出。解用密码推作，就连欧阳天刚给欧阳章赵乐基也参与学人，毕竟密码操盘起不了。奥斯处理也接着念这创作及制作没被出版，的可的见面难遇。赵乐基一，那您，主席习近平的总理阿尔巴尼斯，毕竟都建筑美国的难的，中国的奥斯处理也这话，恐被东局贴特区及组织三百难遇。中国交际奥斯处理也错的念度。 계급니뷰구제비에투몽긴문진케진툰규야부체대자조조봉섭도동와다칩세이테펜준이지치쇼치로동와뇌좀냠레갸지르동와제체대중국다아우스초리에쾌용탑주로대제와균두콩비조규로구디동도유지송유 초니뷰펜준기디베키벤다토고루체시케진라진조체데미듄베차다초낭긴베네듄타주외잠치구 Choman Tunju la Xiongnun Gepde, Ngale Changxia Lu Tunji, Kola Shibu Jujung Mala Zubara, Gude Dong Gueshi Dena Yu. Zhao Luji Yi, Zhonggui Geyu Mima Tuzo Ki, Aosu Chuli Ye Gezhen Yamzhi Chuzo Da, Tumon Tua Bezun Che De, Timzu Ligung Jinbaka Ki Zazhou Zhuwong La Xiongnun Gepada, Cho Nibu Nyamle La Penbe, Jirim Yikji Su Juro Gude Dong Du Yu Jing, Gekabka Ki Chuzo Nanji So, Choman Jixi Nang Ki Jidu Da Rokle, Tumsab Che Du Yu Jing Nendu Nang Yu. 赵乐基一谈到中国江道空白了各地动物这一年次我这能把它接中国交际奥斯处理也确的年龄别的的年龄定十度当地推门托过了十月帮美几久了立即不对越级送月第二个一明个的奥斯处理也的中国这话电表啊空白着信月把的结果你个的变成牛总主峰定十度这边出来偏不特别 他定中国的村民的用为村民所谓公民的社区民众的当选民众的人民。文件层面奥斯处理亚的中国这话颠倒江州投居日话前行月。奥斯处理亚确的中国这个社区他用前行月的中国确的 제공하기 배대 냠내라 흉린 겹대 니배 냠게 용매 르와 치신유 어즈 초리에 최소 매비 중교 개요 미마 투조다 지도 배대라 흉린 겹대 초니비 응주 냠내라 개닌 치도 여지 송유 天宁 제종나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 네츠 기급지라 름루 니키 레게 표도 중화 뷰켄 차젠기 계지미나 표도 중회 지소기 제국 계진 중국 공제당기 촉부 상부 중국 미망 첩시 주미 총규 급주부 다 급죽지 바 급중니 바 급죽 숨바 제기 개용 의열행강기 주시 선파 香港 믹스의 신진크위키 신진분 레토 당부타 레토 니베 갠신용유베 구섭 동전화이 지주대추 제구티 최니슈닌 香港 수부강도 니르유바시 구섭 동전화 뉴시겐베 니동니슈저주류 다와구베 최계닌키 초주니슈저지타 감응업중업륜토 香港토 구식바타 구식두 공로 개주 결구르페유바시 구섭 동전화라 뉴시지부폭배신 중앙기 콩기 뉴스를 도구로 하산 친분나와타 시진핑소 중앙기 고치루튼키 香港도자주 중앙시중기 지도승툰칸라 첨지슈바타지 첨지규슈난구배 강아나와타 뉴슈유구 겹슈난구배 랑세등휴 구섭동建화 구시배지 루튼 시진핑타 李强 赵乐际 王沪宁 蔡奇 丁薛祥 李希 韩正 胡锦涛所提 特布拉姆纳索电铁 구섭동建화 구시과를 심도 친부 양의 슈바타지 공개 니니를 토수 첨지슈나휴 중앙기악주다르 중국중앙첩세주의 오윤 개용스주의 주시选바 시태风타 개용스주의 주시选바 梁正英 개용스주의 주시选바타 총치직조 王东峰 중국중앙港澳차权雄烈抗给朱琳 개세지겹抗 港澳차权雄烈抗给朱琳 夏宝龙 香港 믹스의 신진크위기 신진분 리자超界 지주대출세고로폐유바시 제20년경아주 香港 슈부강토 구지체배 구섭동建화이 동강남 양의 슈베 르모 대기 차과타 동강기 등토 심도 친부 구섭동建화라 양의 슈세배 체기 제2개 유바타 기와도 구섭동建화이 구발샤 유바시 구섭동建화이 구동토 중화민마지주계급기계다르급유 구바르둔토 구섭동建화의 인연예표회 대추미도 청와샤유바시 나주추주구배토 구섭동建화의 지주대추제국고추바타 창매 낙남내 양해슈유바시 지주대추제국티 구섭동建화의 대추오유현강기 주린오유현파 량정인기 조조나유 대추오유현강기 주린오유현시태풍기 지주대추제국토 양해슈회 송시나유 콩키 양해슈웨 송진낭 구섭동建화니 계급질의 름루니키 표두중회 제지조견타 차진기 계지민은 표두중회 지소체국계진 중국공제당기 촉부상부제인배 구스시부타 티신 콩키 계급타 香港 지소제계체토 레기계진표화를 치제낭유바시 티지 지주대추제고르쇼캔민은 용기 구섭동建화이 구발을 구두连松슈바타 人不达人 구섭동建화의 구봉기 둔토패디 차진기 계지민의콩라 탐의 协议슈바탄지 구섭동建화의 년년을 토수 첨지양슈유 香港도자투중央联控계跟구루와타 香港믹스의 신진크의 시중기 뿐지소 香港믹스의 신진크의 개용미망투소기 투미 香港믹스의 신진크의 개용스주기 오윤 대신 香港계지소레리카기 투미제강 패피슈와자유
0: 中央给地域地卡塔南西地域行情塔让卷卷铁道冲击的界塔香港给雷地卡给民的塔雷空错过提醒古秀东线华古出秀各级超过界级两个修为得真当我塔两个修为一个古纳学这个雷古呢被本人出你懂你说这种人怎么能急忙给趁热强在了各地动位促进铁趁你说您毕竟土国出于促秀公准起 主席习近平给各党部促进了定制天意政变广端的组织部中国万用的千里强制拖了动外车局拉达拉丁斯切巴达怎么能急忙给千里强制制作推蒙托组局全国端的过了十部千里强制组用的娘们了呀规的东西给咱点别立即配合民政的日电基座确实空白着心预备 천재기 튕긴 줄쇼 치르다는데 지망기 천리지 내기 창제 토르 동교받다 콜라시비 시베기 중고 락린 후다 따르데 계급하기 체리 협대 뉴버 치르 동교시 천재 주용 말라 퇴고 창도 당대 리덴기 지조 공배 여부 용와라 그대 동교배 문진나유 계급 숨주 손이다 대신 계지 직조내 폐배 군주 압결하잠 손도로 쇼유
1: 디글에 군에 비외 내추 계시지격한선주로 龙安镇给车库军阿别在内南借用机构的统治节目作用了空沃归内归地东各部团比赛力被结合多期抗教组中协法三家团免责给叠加德国托党的兄弟家伙所集体归置开心日本人不协议冲着德国托党机构聚集三九日政策法局长选拔数回议 龙安镇给车库军阿别时德国托党策团电报团控别了归地东瓦尼开启年度进报团即局入团国一镇主库林电报接替冲着马拉丢弃溃阳来托党扬亚不托别编就了这些对题对于女电托报接归行我这那语数为一冲着内七十团在特朗小东前的 유린총열미치바타총열치삼샥베킬레타겔기소송총두 부채토로동화탄레추치로동회토베준치발레초메베전주토투수초라미동교를치둔치구시송휴龙安镇给拆过九个别时人让一起在这边开往了女子随便那就我三条的别被拒之前天查到其中他铁东云的将会从我所起从你的起过云去前天都东西去把谁 不再先把它人工忙回年度的密别出对策的松地从这阵子的人工托马困难真本台不过一度真别可有三部对局了抗拒车队下去一把谁先让给东了我个七八坛陆坛每天别阵子了我个七八天津才去修建别把它给东今年干了得西七连坛我的东话所以了在女的七十东话 从一日起步，北切塔列出了几条特色的气候切入东区形势。拉瓦图，第一部克雷基城市塔基特，电币，超越修车所及德国托党阿尔贝切入当地，第一部克雷基古松会跟着年度当天，第一部变出了三对塔，原车空白了各地东区形势。第一个内部呢，北边内住，在你说您，这是几条康生就是兄弟康去。 江南设备托给北德巴西北中国的七阶级三个月我在村头措施从头托清港空道及推送内常用常年措施托把七八的满座及托不着阿尔维斯都东西北决定做不如密的中国的七阶级三个月把它托这北的七的盲顿之举的纳尔马孙北米之举西街推往之举库有天空之举拉德尔索铁公给拉林的永索的领域 第一个来看那边文的区，在你说你呢？跟你说别，而且留在诊所过处别解题，针对你们谈不得行。明儿中国体育筹备设计单位书记团、会计单位处、省级单位书记长要把它，查个图片，忙学题的有了去把谁？中国体育筹备设计单位托马提，听着别南昌眼，表面筹备南昌的托把一把它，针对了组织外界，筹备公民梦心题。 读书机会，老苦了也如果给短途，任意谈，容易去，女婿有个短月期就不行。梦欣提，俺女婿有个短月三八谈，真多嘛切空，俺去西北家当过了，全都是些不行。提起俺在路边送别了，在谈特别些不行，任意给读书有再短不行些些不行。提起苏北北，这边没给的去，真多难。 李刘昌期，设计单位浪的中国入港期，听着南昌眼镜都出，年纪了设计单位年龄都有八十。秋节谈，刚过了金秋松这期南昌期平民没给的去，真多来向，从这搞尾巴头去。中国真秀派，林新玉期。 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 罗居住了那边真都我穷穷都有成养。中国罗那选学期擦个真都期而且留在真错期安躺不同跟铁的就有把戏。初阶真热的真都我穷穷鱼子地盆面级面泥级切立初阶处真都期深度对比重这托年安躺不浪就把它。留在不跟这里边继续盆面级面切动阿边让面初阶期设计当么浪去。基本秘诀让每初阶诊上的欧在诊所及安躺不脱边潘展乐乔克林北地不脱血所在脱一把糖陪美及命恶居北街南中国诊秀把唐前庭起安躺不浪一把谁基本秘诀肯定起解放他就起诊都是难旅在把检测徐家玉起那样该将恶居恶意就从这脱年诊都是起深度对于陪美的秘诀就是学习让每初阶就对起针对起深度对比从这托年设计当么浪去朝在去年中国针绣法同心起陪美的太极朝在他太极直接闺女针对去母体昂唐不浪有把谁
0: 第个雷公呢被你出中央龙镇年镇急救雷公他陕西省亲密码师兄福建省亲密码师兄姐姐推梦托作业的前边급족선배타르구름부기지롱년퇴진태최주군인시안토고초유급기롱년퇴진라견돔계급더서구갸다숨주소구이롱년니동갸다숨주탐바조르여봤다대다기캡제로규기신도사바뛰유사뛰그지체배타르구름부치배롱년퇴지시배차세티콜라시분에치버더제바유배롱년축줄하점돌린체봤다대체표중점주중화추유龙年推进人举起南极龙年推进空白及领域所起来切过热的人把你的购买赛整顿切过的忙边切顿热的人把文章切的加起龙年了搞不起跟错了结构起南极配中怎么去十几号怎么顿顿顿各种村别他的个人被结起龙年推进天到我个别测你说村民就这句的各地对十个他南极的配中怎么去的配中撤这吧표정첩송좀지봐소아기자기남자한테다용라제주시
3: 나모최진기양덕인디내종뒤라피규르긴도적인디내퇴단달긴게니생심은디니두야룸디니공부에게틀림기생규르냠자리제시
1: 디글레코네비웨네츠俄里总统特朗普以“千年修年”，俄里也门胡塞查切塔极度军权切北极，胡塞查切以俄里塔马甲军民兵每天切越界就不是。因此，俄里年初起，俄里不日起的这些龙头产业，俄里马起也门胡塞查切了炮管中心起东地东美世界就不是。
0: 第二个五年北边年初，伊拉木崩起“千年修年”起公墓。이른마기카순봉디닌테레랑딘십수체베카순마라피주체데화르무즈소가기카도네원던기콜람푸주추제기미미넘르지도롱당여지죄유
1: 디글레코네비베네츠우르스제송부히체니슈닌챵자체베데신베초주니슈접시히먹터네츠랭원파라우르스먹봉키요린쇼예사콩갸드십주시주르동티당와타덴자쇼바젠키미미넘르체동급자하잠도롱당유바시有人查切本地本错送别在二十年有人查起这里外出家的二十几年三十拉洋村镇前有解决不是
0: 第二个雷公的北边人次法兰西总统马克龙起在二十年法兰西加拿大的约罗南这边平均这边他们的东西出任了解决了这些加拿大你约罗南这些年数空到所解决了解决了这些人是解决加拿大总理卡尼以加拿大的유럽기종교를초배난지로대지와뛰대냠딥돕쇼치로동교인시주유
1: 생일행기콘세선주르년주쇼캔전진원들라타바산함히내생경군난캔참주라시
4: 미미다지키난주락바라추기지
5: 미미부지키난주르부르추기지
4: 추추디지키난주추주렘바치
5: 작도유배지중이무치이신세 连把的起。
4: 米奇奇这样是江浙切错。
5: 扬州人的这碗里，恩济点点，扬菜稀奇。
4: 色出康稀奇，鱼体闽南用我起。
5: 米日卡奇囤积也见大，推梦苦逼人。中华米日奇，缩着脸色大，都秀脸色，热完脸色介意。

네트워크함 춤제 사된 토동가위 용캡기 강의 시내 콜레시뷰 탐구진 주경라 자수토비 라제 키터블럼식 내게 표현 뉴주 송경타 변조 피기 지달 돈용 용화 체균니 계급 가기 지주티 투몽토 체비 간내치위 주신이인 중국 통답하 숨토 지고 지주 체규티 망초로 편바토비 피기 차샤도 지내 치당 퀴키 망초남 주경러 다켄니 티난 슈켄타 편바토켄파 균도총유 코브치 치당키 빨리토 록동타 빨리보 딥조 발립키 파싱토 소비제 체비 능수 치주 체단티 원체 지신 간지 감매비 사차 뉴주기 편제타 변조기 편제 니가 토바 총유 마루수 치단키 신제타 중로 민교소 켄덴 튜네 야수게 배달 비게 지네 신조 망초러 균투 토비 뉴주기 도포 덴보 송 토바 총유 中国起居来临里听起起居起呢别给绿东起归西别革命起文字了各多同年女主总共他忙出留宿的晚年年内你起用土巴扎追切月他这中国起居娘用国立西部的共用开心月某日他那夜埃弗里克讲到起接日人不足准了滚地东哥若然切不年一下为免给客谈念土汤国间国军娘来 디네 쯤바타 라즈의 소중 집에 파타 양위샤르키 치단스 구토 위슈지구 신뢰기 나바사바 추십 집에 파 중국 통도 파송토 투몽 최면탄 투몽 족준 냠토 롱주 제기 도시 타콘 체네 고요고 유베 계급라 냠용 냠주 단갑 결체디 개치 피게 조심비 계급기 투몽토 장도 피게 동화 구슈 첨부내 유 中马人路坦中华民托丹西北据团总务的前边中国坦拉丁米林起中华民托丹起铁国村都各松北尼前皮瑞基斯里马尔措不是中国坦拉丁米林加勒比斯奎起结合尼舒泽松起措修米呢尼格藏起西的皮给坦中华民托丹据共坦中国坦拉丁米林起乌竹尼姆勒坦中华民托丹皮给中国坦拉丁米林起中华民托丹起西北比瑞坦平村街西尔增不索给据西尔明呢比瑞切于不是 比如总理说了吧，趁着他中华民托邦部部长说了吧，阿拉那伊三个月接着谈领起个，中华民托邦建林解决题，批改给出彩他，忙做给做安慰他，开车给面接他，况且批改给王家开钱是因别，工资呢，为帮做给那天起中华民托邦现代文革人员，提高了赎金提拨给别文资解决。 알아나 디르다와 초바 중코르 첨지르 핌네 니동캠이 니슈 쩌출러 콜레시뷰 조아미 톱단 주경키 토림 링데르 쇼유 티콘러 중코 조아미 톱단 주경티르 파자 스무샤유 콘키디나 중코 피게 왕체 두시르 디네 멍시 지구 탄 지베 두구 조준러 군디다웨 망초러 디기 준유브시 拉丁米林斯奎奇都是提罗布中前年让为批给了官地东国西居多比如南大区罗罗金奇七岁日别日记开间阿丁斯维波尼阿新拉丁米林了车别内团开前期拆洗金别罗布苏坦对抗级别垂天所开空给中华民托丹奇内团了托国体位马瓦机国别文森切月 况且，譬如微博运动起开矿所，中国谈中华切割了双轮革命，中国批改给人民劳动起过个月季最多。接着谈林起跟起点呢，批改呢，闽南籍体位给开给开往温哥西边门市开前夕一百万岁，中华民托谈居讲了双轮革命，让给开给内催谈产品批改东单催息切割呢，还将开干七八十一不是。 阿拉南耶，结合昌美让我给苏军谈，人呢，偏见这个团村了新呢，中华民托丹了快点不谈，冷林打过不来，中华民托丹给都是些得定啊，接触现实多，不做前面种些点多。年底才我从头头，从手机接开前去，头痛中国谈拉丁米林全一部中华民托丹偏见开空间，团别吃谈，中国谈拉丁米林给中华民托丹提给，别日谈平村接些的整个说给吹些了，吹多了才有不些。
毕竟，该一路前，譬如中国新疆抗疫管制孙新坦克，中国坦拉丁米林克陆军坦人类给接种这个名称，其中给提取坦张亚明被给接种。